0: 뒤에서 언제 가나 봐볼까?
1: 갔나가?
0: 가나 봐, 내가 뒤에서
1: 언제 갔나가? 갔나 언제 꺼지게 지수가려 알아?
0: 얘들 불러봐, 이 새끼. 사대발이 멀리 가오는 벌자. 어제 갔나 봐,
1: 너왜 메로 몸이 언다?
0: 몸이 나 봐, 너희들 몸이 본다? 뭐, 고, 고, 저스터 락서. 어버디 사대 멀리 아마 본다, 볼라나? तैले आमा भन्दा मलाई संसारको सबै सुख पाए जस्तो लाग्छ मलाई सुख दिनुस्
1: आमा